0: 내 성호 에블레 지시 내 성호 에블레 지시 내 성호 에블레 지시 내 성호.
1: Hi, my name is Bill Duke, and you're listening to The Soul of Jazz with Jamal Ahmed.